도우마기 메름 카이데카라 무시라는 공이수만을 들릅니다. 아이봉아세라이사디와 크링만의 인웅한 클락부탄자도 마두다 아이봉아 레비싱이싱농고디막도마도데시글라나사건팅레시글라마르마로론론론네콩나쿠카디농알레하이베시카나크르베니싱이봉코욤라이오이바시나무루이베르마도움디에마르위람린마다이마아이보키기포구쇼라니모랑보보창딩라이메름카이데나 디디디디라 타멘콩마랑타멍빠길름도마이게이다 나무기미루한바도마도랑원베시글라이사디우툼

나비 거부터 녹음매 간나 공에 마야디 훈련다 키가니 와이 땀나 공에 매용기기 가이블럼도 마기 따로 이거와 매용기기네 가이블럼도 마기 수다네네 그마 마야디 훈련 수다네나 바이데나 녹다 서리 봄비 탱스 까글리네가 실라

아유키 봉 따릿 미닛 니후 산덕 저기니 이보톰비 인스티튜트 오브 에듀케이션 MIMA 기 School of Educational Technology 기 땡방글로이나나 산덕 저바토람 아이쿠이기 자티기 피랄 봉니 판타바 마탐다 탐저리 나하롤기 콘젤 나시기 나하롤기 콘젤다 방비가니 바이징 랭귀지 아마디 컬처럴 유니버시티 다 탐비락바 마히로이 싱가 와리와타이 샤바 마우샤굼 아돔기 담악 아두막 탐저리 Good morning, Manipur. Ayuki pung nipan minit nifunitoy. Pung mapan makai taba matamda, Department of Education is Samagra Shiksa Manipurgi, teng bangaloy na nasandok chabathoram, apar fangbigani. Ayuki pung tara minit ani, tongan-tongan basaysak pasing dagigit, kudol tamdo na tahan jagani. Pung tara minit kuntra nitoy chat pa matamda tahan jagani radio lila, sanatombi. Lila iba Ajit Kumar, Laishram. Lila putokpa adhikari mayum ki Chandra Sharma, putokpa da tingbang ba athokpam Subhash Chandra Singh. Tongan-tongan ba saisakpa singdagi matami saising lantok tu na tahan jagani. Ayuki pung tarama thoy minit kunchani thoy. Nyumidiyong bumatung pung tarani thoy minit

시대이닥 나시기 시대이닥 다루마시다 마양뿐나 강민나나바 부자락리바 아시 하이크루 하이에시기 까나바싱 나시기 다루마시다 뿐나 강민나시 하이뿜나마키 구루니 하이두나 아할라만싱나 하이구루 가우라미 시대이다키 세나파티니 비타민 C 콰이디기 헤나 야우르바 하야마카크니 콤라 군데 야우바 비타민 아시 하이크루 아마다 야우바가 장챵마네 알싱나 마망아이디기 시즈나르클라바 콰이디기 파바 히닥마칼라마네 하우직수 하이크루기 굴리 시파이싱데디 비타민 C 와타나바기다막 비제나리 하이크루 아캉 바부디 아텍바 하이징 파바나 헤나파이 아텍바기 마히디 이싱 파우할리 콩 함바 누가이 할리 아캉 바나 이 카할리 아마숭 망바 카할리 사완 프라슈코바 아요베다기 파우르비 히닥 아두 하이크루데기 셈바니 하이크루 닝티나 시즈나르바디 학장부 파나 탐바다 마팅 팡이 야리데기 타바 이 학장기 이 강산바 자바툼다바 마칼마카 아얌바 부키레이나 로강쿠 싱리 파타바나 칭바 고칸바 ngamme

0: 민반실람래.
1: 얌파레네 두디 아비불 에이 코이기 파설수 하이엔기 도로마두다네 라이엑바 야옹이엔 하이리네
2: 예 파이니 파이니
1: 아이 코이나 자티고 에바 아칸나바 도롬 아마기 자티기 피랄 징갓바다 아이 코이 쿠딩막 나 레팟드나 피랄 시부 이카이 콤나가다바니도 아두가 피란다 퐁독 리바 농기와 콜로싱 아두 아이 코이 이사이사네 인기니 하이비기 북닝다 와삭 로고도 하이 파잘 카디노 나피나룬두 한 홍두루비야드로 렙라가 와리타드누레리드보 파레세 라올로 소크리시다 팜라가 닝티나 따로로
0: 호이 아두 이톤 하이 카리노 무슨 강닝라바
1: 카디 강닝리브노 하이로다나
0: 아두브로 이톤 미나 플렉 하 마싱 타바이 시부카리노 이톤
1: 오 아두 아두소 아이하르케 아이하르케 따로 바랏 자티기 삭나이르바 미오이 나테야르가 아토파 레바키 토독 헹독나 싱타 닝아이 오이바 미삭 아마 레이키다바 마탐다 모코이 아시부 자티기 타크타 헥헥 이카이 쿰나부 우뚜나 아와부 퐁독네 고 아두고마 마타마두다 자티기 페랄라세 땅카이 싱타이 마두부니 아코이나 피랄 땅카이 싱타바 피랄 땅카이 싱타바 하마스 하이든 하이나리비도 강라니까
0: 강레이돈
2: 마르키나 그리가 마나 자티기 피랄 부이카이 쿰나부 낭나바 카리 토강라우니도
1: 다오 하비 아코이나 자티기 피랄 부이카이 쿰나바 낭나부기다막 타와이 파우바 파무 불레이타나 카토카다바니도 나시 바랏 자티기 피랄나 마닝 탐나 파이즈바 감리베시타오 레바크닝바 아토바 아토비 카야기 푼시 카토크라와퉁다 팡레 이베니니 마시기 마탕다 야암나 폭니 농시 크라바 와리야마수 레이디에타오
2: 슬리라우드나 타미니 시기도르기도
0: 아슈타닝에
1: 이타오부 하나 마탕기니 하자라기 밍가시 다비케발레이라브라
2: 헤라이토 이타오나 후지타 하이리시나 한마타바니 하이비로이토 마탕기니 하자라 하이리시 후카나노
1: 마학시타오 바랏 닝탐랄 하우다 타마 판나 사룩 야키비 아토이비 누피 싱기 마락타 아마니 하이베타이 미암나 마학시부 보리 간디 나트레 하르가나 올 레디 간디 스마이나 수밍고네
0: 마탕기니 하자라 가다데 포키바게 이톤
1: 마학시 웨스트 벵골기 미드나포르 디스트릭트 라이바 후글라 카우바 야나 픽파쿵강 아마다 포키비 마탕기니 시 라이르 블롬미야마기 마사노피니 도 모기 자나비오이나 막시 얌 앙앙 오이나 루홍키 아두가 마라이박나 티리베수네 마사기 사히 따라니 빤탕아리니다 마미트 마사 아마 파워헥 우다나 루크라 오요키
2: 와이키드리다 도도 마탕기니 감도우나 바라 닝탐라한데 야오크리브노
1: 막시도 마타마 간디기 니티 니옴스부 얌나 빰잔 하우르키베자니 두나 마학마 사막 아시수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 아상바 멤버럼수 오이라미다 브리티스 기 랭악 사선기 마카다 바랏 기 미암 팡키바 아와바 세팅 가야시 우루바다 마탕기니 기 타모 야암나 소키 쿰리싱아 마사마판 망하다 간디 기 뚱인 비 아마 오이나 마학 바랏 기 닝탐 란 닝탐 여우다 사룩 야바 호로 키다
2: 오 이도 아이 머럼 뜨다가다 야야 मतंगिनी हजरागी भारत निंगतम इहोगा जाति की फिराल करी मरी लेने बगी तो अम्ता है भीव
1: मधु पंजर के तो आई पंजर के कुमली सिंह में समापन निपुणी तोएगी सितंबर टांग कुन्मापन दा ब्रिटिश सिंह वो भारत थातो अबगी दमक मियाम की इहो अमा हो रखी ब्रिटिश इंडियन पुलिस ना इहो अदुबु थिंगना ना बहुत नरक पता मियाम ना तामलुक पुलिस स्टेशन तम थोमसिले मिया मधुबु लक्षिन नब ब्रिटिश इंडियन पुलिस सिंह सिना मिया मरक तो नुमई काफ़ी लकी मधुदा मातंगीनी मसाद नुमई ने पान की अदुबु महक मखुत्त भारत की मसू ओम की फिराल तो पाई दन मियाम की मरक तो नुमई काप लेप नन बगी दम पुलिस सिंह की माई के तो ओंसेन दुनस चेंसेन की मखुत्त जाति की फिराल पाई न पाई ना मपम मधुमक तो मातंगीनी पुंसी के रोबे है तान की दो मसीने मरे बाग निंबी मजाते की फिराल बो नुंसे ही ना लू न खंजे भी मातंगी नी हाजिर आगे वाली इताओ हबीबू
2: इताओ
1: कई दौर है उंग नुनो ले ली तो बो कई दौर के
2: वारी सिंह सितार उरगा इतन दशुम कई जर कलो
1: ये इताओ कदोम दगी फजल इवा इकाई बनोने हारी सिबो

0: 마룹 어홈보 아무까나 하닝아일레타나 타가파 봉독자리
1: 폼나목부수 타가파 봉독자리
2: 폼나목부 타가파 봉독자리
3: 폼나목부 타가파 봉독자리
4: 호직 타비 크레이 Beijing Language and Cultural University, Beijing, China ke mahiroi irengbam lokshin lebi devi, kaisam nilanda amasung laithangbam yohen biga unaduna wariwatai saba, unazakibi thokchom pusparani. Matangasida tharam tabiram libapumna magpo amukkahna khurumjari.

마탕 아시수 플라미세이 간비락바 메세스 아마 물어카체리 간비락리바 플람 예닝 아마디 릭라 사이사클리비 마이범 로시비나 사이링바 마콘마니 몽샤바 사이랑바 사골샘 티젠라 이세에시부 따제닝이 하이두나 메세스 타비락바 마룹싱디 각야이 아왕 라이카이데기 파우넘 보르니 아마디 레디오 타비리바 품나마카 타미나제게 하이두나스 이비락니 Khoidana khanbirakli baisei, radio tabiri babum namaka, nungayna taminasi lantokcheri.

0: 이름덤 이래 짝이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우바 아리바 캔디데이트싱 짱양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세암바다 아초우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가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1: 라카두리 버마니푸르기 일렉션다 캔디데이트 오비닝리바 싱기 와칼론 퐁독차나바 아마디 미얌다 마삭 딱차나바 미닛 오흠다기 망아 파오와 라디오기 쿠타항다 산독나바 마탐 탐자리
0: 스폰서 타우드나 산독차가다바 타우람시기다막 아가슈바니 임팔기 커머셜 섹션다 타나비유

마탕아 시즈 왓츠앱 메신저 기 쿠탕다 칸비럭 바이세니 로카처리바 코이다제 하이두나 칸비럭 리바이세시 마탐이세니 마탐 이세이 아마타 타자기 소이드나 로카트피오 아숨나 하우도 피라가 휘드롬데기 마루 프리아마디 헤로짓나 아셈 아마르짓 기 콘젤다 팅바이점 샴찬나 세이링바 마탐이세시 코이다제 하이두나 하이비럭바니 마룹나 타자니니 하이두나 칸비럭 리바이세이 그돌 담자라게 매안 뿐에 담이나 씨.

마탕 아시디 람보이 콩낭 콩뜨기 사나섬 마니톰비 비나 탕마이 번데기 얼미라 마이범 가리데기 티암 잔드니 마룹싱 아시나 까마싱 군마리 파마시데기 아마르짓 라우렘바 마마디 이마렐 레샹템 아니기 아푼바 콘젤다 달롬 구루마이움나 사이링바 테스닝 타우자나 사이랑바이 사이시 타자닝이 하이두나 칸비락바니 마룹싱 시나 타자닝이 코이다제이 하이두나 칸비락리바 까마싱 군마리 파마시기 사이싱 아시기 굿모닝 마니푸르기 아로이바 쿠도로이나 란톡차리 푸나 타미나세

0: 아, 그 슈가이데다 얌자스노 아상 뭐 순나탑시부 하면 짜로드나
1: 뭐
0: 아이기디 마숭심네 야르니다
1: 까이노 아수엄도 원샘비네 이시보 카라사 토피요
0: 하마 난나 이자브도 빼나운데 이행겐도 운이 돈디 아이디 분시에시 칼루다 야음능시 밤수 밤우 아르노이셀라카네 나 칼루다 미빠이 무슨 파우?
1: 사이홈 부해라 무시 바우도 보 아할로이들이 브로.
0: 아두다니네. 아이나 미빠이 오부 입시. 나랑 나한테 오래보이 칼리마땀도. 아이 코에니나 사홈시 까야도 와네 요락크.
1: 아두분에 나시디 아묵 인당간시다 이슈나 마훗 아묵 실락래다나.
0: 마시니네 분시 콩짜다 하이브시. 마땀마마다 이 코이슈 라이오이 크라바 이부 이별 이빠기 만난간다 사우리.
1: 사우리.
0: 소양암 톡다나바 마코이나 미쿱나 훔싱나 세나비레 아두 뭔가 시디 마코이 남남 신탈로레도나 찾크레 레럼미 하이버타망아이레 까오크레
1: 마니
0: 마샥 파워닝 싱망암드레 아까오버기 이로농데 룩크레 이 타우방 톡링에다 또 있는 싱마숭암드레 코이슈
1: 라이오이 크레바 마코이기 마훗 나시나 에코이나 묵실레레드나 모이빠봉 마푸마기 쿠시엠시 수네 앙악바니 이사기 누시바다기 이슈 누시바나 아묵 헬락레도
0: 마마 아이코이슈 라이오이 크라바이 파이 푸싱나 샷키바 시바기 람비엘라두다 농마디 소이드나 샷카다오리 아하나 콘기 왕압단
1: 마니
0: 아이코이니슈 타이봉다 콩다락바다 뿐나 랑미나 키디 한키바다수 뿐나 한미나바 야로 낭나 한가드라 아이나 한가드라 아마디 소이라로
1: 아이나 한바 워이제게 마코이 파봉 기타와 야우드라바 학상 폴랑도 아이디 잉 망암자로
0: 마마 아이디 난 기타와 야우드라바 학상 폴랑도 잉 망암거니 칸브르네 난고 아이코야 미디 뿐나 한민나 키시코 마마
1: 나몽루 비할에 카라한도 오세
0: 아이카리기 노네 마능은 다 할래이시보 마봉아 시시 오피스 샷트라브라네
1: 카이노 오피스 타기니 할아이세
0: 아 이마 우비야마 나낭 낭 할아 브로
2: 호이 바보
1: 카리기노 가 시디 갈리다
2: 이마 나 시디 카라 갈리 이마 카이케노 카라 레레쁘니 시다 탐자라마게
1: 카리노네 낭나 레레이시보 온톡나 야암 크레다
2: 이마 피지엄도 홍독자로 기게
1: 호호호 낭나네 토록보다 인상 시에는 뭐가 있나 너도 부터라 오고 시다 시험도 없이
2: 호호이마
0: 이영훈의 해마마 나몽루 비늘레리 나시 자우드라네 하우라니다
1: 후인히 도로 방암다이 아두나 레레 이월이 네버시
0: 파자나 통고 나시 아이 샘비로라게
1: 응응 나시디네 나몽루 비 통한다래
0: 아이 그나이 되기 야로이 야로이네 헤이 낭나 통거덤니네 낭나 통거덤바 아따이네 통거도 잡아 야라로 하이 아이 아이 nga sema sale ko
2: oi oi oi ima se alu sina i sema ge maro se se kram ta chembiro
1: hoi hoi hoi kamela simba do yam khai jing ganu noi de hekta yam na khai du e ba
2: ima nga si di sak se ai hoi na thong ge
1: ha wa na na bani noi po tha jaro ima sum thong bi age da
2: ai na sum hai bani da horen akhoi na thong na badi babung na mu ima da
1: adu gi de ka shu hai roi da
2: hai su hai bin ima ima na thong ba sai jang se no ma ta haut ba ma te yau da ba ma si mang na ni pa bung na ai khoi na thong ge hai ba da ya ji ba se
1: e na si su hala en he
2: si a yong sa tu bu ke a gi no a thong pha ja khre da
3: lu pa sa hung gi ne
1: e sa hung gi war ba su yai ma ru bon thong na sa u khre ne
2: si na si se si su tro phang ak pra ba
3: phang e ngasi di class lo da ga mu staff ba ya mu meeting taw ni da khara theng do kre ai khoi founder du na maro la ma private school do ja oi ba se o heb ja na te da wa no wa ri ba to lo na khaji da
1: ma to lo ki da mak ta khan ba ya ba po na te ko angang siem li ba do phara ba ni
3: pabung di lai ba u de ka dai cha khi ge
1: o noi pabung di nga siem li ba ne nga siem li
2: ima ise ge ga ta ho ra ge pabung ki manak to na sa phi ro
3: ima horelamu pawung na manak ta lai tie na isau lang birani sepi rui ma
1: ka shu taw rui da ai bu noi pawung na yam ngang brane
3: adi na te dai ma pawung di ima bu manak ta yam na la hening bade da haisa bani da
2: ima

0: Orza no. Lai ma, natai si seda pamangge nang khara handu.
1: Hoi ma.
2: Ima, aiku yai ma lai bra.
0: Lai lai, kai do bo yau ge, seda pamola o. Thaja, lao lao, seda pamsi lao.
1: Ina, yai ma do amuk ta kauthoro.
0: Chalo chalo, amuk ta kauthokso. Asa wa, nana wo kari hai na gada ba lai bage ne.
2: Ima, aiku yai ma se taksi kasi yam naidre. A wari khara sanba tari ma.
0: Yai mana kanada kari hairam age.
1: Ima, mingoda nate, aingoda ne.
2: Ay yai ma, sidlao. Nangna natai mada kai kai no hairam yai. A kamdo bza no.
3: Ta cho ai di thoido po kai wa di hairam dina kai no. Itai mana kari kari hairi no ta cho.
2: A nangna sakau bagi pabung khoi lai phum sat bagi matang da yam ngang sakna toram yai. Nang na haining ri se kai no aingoda hayo.
0: Yai ma, nang bo kari hairu ra ge ne.
3: Aina itaimada haibadi mamang chahi su misi mina yaubadi gi cha kaukhidre kunsi di ine khoi cha kau basi kamdau sige chumna da gi chum hangu bani aduda itaimnai khoi di cha kau ba yaubanga moi ahal kon ba ai khoi no ina kauro na hairak bani
0: thaja nang bodum na hairu ra bro
1: ai di chumna da gi se laita badu da hairu bani aduda inauna ima khoi pabung khoi hotna bada sien nam tingi Life from that, but the Susian Yam, the Sangredana, I could be an atoid of among the Nang Samini.
0: Yaima, not a mana harisibu.
2: A yarise, I put a makangi. I quay Yaimana, Makoi animal tabak doi, Tagi income, I quay the Makoina Heli Kanura, Madame Super, I quibu Hantani Yang, I have said, I am Munakangi.
3: Taso, Alumina de Lana de Kanbinuda. Aine, Adumbo Wakaldo, no the country related.
1: Oh, kind of a do no oi betarine.
2: ನನ್ನಗ ಸಾಯಿ ಯಾನ್ ಉಸಿ ತೌಯದನ ನಂಗಾಂಗ ಸಮಿದುದಿಯಾ ಅಸ ಅದು ದಿ ಇತೈ ಮಗಿ ಮೋಂಗ ಸುಮ್ ಹೈ ಕರಿ ಅಯಿ ಬೋಂ ಕೈನ ಅಯಿ ಮೋಂ ಕೈ ದೋರಬಾ ಹಾ ಕೈ ದೋರಬಾ ಇಸಿ ಮಿ ತಾರಗ ಕನಬ ಮಾಂಕಿನಿ ತಮ್ನ ಕಾತ ನಂಗಂ ಬಿಯು ಕೈ ದೋ ನಂಗಿಸಿ ನುಪಾಯಿ ಮಿ ಸಂಜಂಗಿ ಬೈದುನಿನೆ ಮತಾಂಗ ಮತ 나가줘.
1: 낭 하리세 아이몬드니네.
0: 나 코이부터 미는 학달래 코카이 되게 미사사.
2: 야이마, 낭 아이기 이 카타버니. 나 코이나 아흘심 꼴리 하이브기 구동사바 러나가 마뚱데 소 하우자 하우자 라우나르빠야. 아두나네, 나 시디 짭짭 아마 하이나 봤다래.
3: 스코이다.
2: 아 손다올시, 이마가 바쁜 것에 아이가 묵래 민나래게.
3: 자 아두디 야로이 대다소. 아이기 니앙앙신주 염다 맞달래 이번에. 아이 코이 아니 수 오피스 카리. 이마 코이 레트레디 용신을 가만히 떠봐.
2: 나 코이 따라 두 번. 이 나 코이가 이 코이 까리 캐너리 개봐. 아이기 수 앙앙 아니 막 보딩 달래 이번에 떠.
3: 따소. 아 또 오빠 오이가 다분해. 와 앙앙 나시다. 이마 코이 따소 걸레 미나기 하이브 와두디 하이비노 따소.
2: 아 파래. 좀 떠올시. 이마가 바쁜 것에 아이 코이 아마맘 꼬내르시. 아두 오이라버디 와 앙앙 나드레다나.
3: 마두 누아 이버 홍나 데다 따소.
0: 이사사. 가리노 노이나 강나리도 보. 나 코에기 와기 왔으면 순간하죠. 너희 바분가 아이가기 와두디네 여헌가노.
2: 이번은 여헌가노 하이시부까리 하이노. 나띠 아이시부 이마 코에기나 짠냈다 브로. 아두 왜래가 아이 코에 용체 다독도는 가다이든 어말리 제루라게. 아두가네 가리군바 아인 하이저바체 야드라바 아이세 아이세 시크레 하이나 로비로. 나 코에 나 코에 까나마따가 말일래 나로이다바디.
0: 가리노네 야쏘와 낭낭 강니도 보. 가리기 낭네 윤맛에 타독두는 쌉가다우리노 아무소 아무소 까이드나봐 낭 바분가 밤이 날가 잉나 카나라시 하이브니네
2: 이마 아이기 리하이리 바시나 아랫바네 마카 카나닝아이 아마따라이트레 이마라 바분가 아마 아이기 레미네시 아시따니 아이나 하이자리 바시 가리기 군바 야드라바 아이부 팟띠 하이비노 에이 에이 라오사사시
1: 무다소
3: 이마 따서오는 하이람리보 와품시부
0: 야 이마 이마 아까리 하이가다바노 강드레 아할로실락라바 마땀시다 낭 바분가 아이가 또카이 레이바도 이마디 밤자키드레다
1: 이마나 밤디 하이두나 야 이브라 시보 가리곰바 이땡 하이보 와품시다네 인드바 따라바디 마두다 도가다바도 이마 코시네 카람따 카언닝이
0: 나 코에기 뚱기 카다라가 너희 바분가 이 코에니 또카이네 레이오 하이브로
3: 이마, 마땅히 야다드네 떠오리. 마땀 카라디 따서우는 하이리시 떠오브나 퍼르니나 칼리다 이마.
0: 야 이마.
3: 이마디네.

0: 나코이나 나마가 나빠가 아이코이 아니게 마품도 올리바 타옹을 씹어
1: 빠부
0: 마사오이 버싱디 마마마빠기 마카들라 이거다보니 마사하기 마카다 마마마빠리나디 마세 쿠나야 시기 리셋니 짠내비니
1: 빠부
0: 하이리바 하이리바 짠내비야 씹어 타오이드라바 투가 아이라바 마하가도 쿠나야 시기 양나보니 자자 몰라바 피범가 아이라바 약세 나코이기 야마 땅아이라바 맛보까시기 맛바마니 아이 아이 아시바나테 아이 타와이 빨리바니네 자차
2: 마 그이더오래 다리 마신시다 아스 팡게 하레순에 소파하시다 이리는 팡비 아들칸디
3: 시나카라 잉이 아도나 팡리바니시다
2: 너 이마 볼까 이더러 예봐 학장 한번 들어보
3: 이마가 시떡디다 이마 하나 떠리 베세 에이 양파이 너희들이 사수네는 티노안에 사디베세 판나구이래 하이러수네 사닝디 핵다하이 한거 오이실럭바네 하이액네 파따농다가 돌아가 미나 괴분에 파나강나 키로했고
2: 까리기노 이마나 작자디 하이리시보
3: 사닝다버기니
2: 사닝들이도 까리기노 하이바
3: 사바야다버시보 아이나로
2: 아씨 세세세 작도 걸어 자신 미네베도 비유세 이마기 학상세 잉뺨 노아이드레 이마나 자닝바 까리놈따디 하유드나 아코이는 오피살락보다 레이락게야
3: 야 이마 이마나 자닝바 까슐리띠다 가리임따 레이락가노
4: 탱크리 토아시바
2: 호호호 아두디 이마 아코이 묵자 루키게 게치
3: 노이나 아빠암바도 아둠타오 아이디 토오나바 마름 까슐리띠다
2: 파레파레 두디 아두디 이마 게체 아 이마 반대기 론절라 먹이고 거의 토기게 이마
3: 이사사 아이 무엇으로 까양고 있는 탐기게 하이리노 너시 아이네 싸리바 탐모이는 게 마시 아가시디 나 거의 까다 나 수강비드레 뭐이 바보 낭 못가람 날 리엘리바게 낭기 삭담도 오키다 먹고 이에다 카나노 아소브로 카나노
0: 아이니네 돈비 난 통마야 하시다 못다 돌아오
3: 라키 라키 아이 라키 모이 바보
0: 자신 없나 비싸나 크라브라
3: 응 사크레 아도 아소브디
0: 마소샷 크레
3: 모이 바보 난 묵감다 우리 밖에
0: 아이 농아이리 마바 아이 이슈랑랜도 우는 크레다 마부 용다가 목다 락트라바로
3: 난 수티레이 하이두나 라미 뽀뽀기 낙트 살루시 하이네 닝아 야암 따우라미
0: 이슈나 이부 우닝이 하이람리바
3: 뭐이 바보 난기 삭담도 아이야 무닝이 아이부와 목다 원미우바
0: 아이코 아이코 마마 낭 아둠 라이오코 아이 까이라 부라께
3: 호이 아이 라이께 나시디 마파기 삭담세 오라니 마탐구이네 오키드바 삭담도 이미세 빼나 영재바 팡라니도 뭐 바보 두니코 이영이들아 까비요
0: 아이 돈비 그래도 그래 낭나 이부 우르가 남이따 이라 셀리브 나띠 낭부 깝리바라
3: 까리노 까리노 낭나 따오람 리바 피범 마시고
0: 이부 까이도 오라네 마마
3: 나사모 낙고요 카라카타빠 야드라 하이바 온통내 이행문농아이 기대다고 모이바오
0: 참 고여시카탈라가 까리까나가니 힝나 시버가 빵카 꼬이라바 분치 콩짜따시나 마마 나띠니 아이 라이리 낭부나 상암 들어봐라 나 사주 야암나 속신나 우레다
3: 오다 먹고 입어도다 뭐 이 바보

0: 헬로우 건강.
1: 다 쿠딩 게로 입에 당자 건강기 더럽다 선독 접어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락리바 어거스키 땅꾼 마퍼 누미당기 뿡따룩 미니 니푸다 선독 접으니
0: 담자리 베이람다 농주 다들 옌생기 섹션 타우랑
1: 엑스퍼트 인렐랭신 비가다바 닥터 아셈 수레스 쿠마르 리타드 치프 테크니컬 오피셔 KVK 타밍롱
0: 미안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3 2 7 0 7 8 다일토 비두나 샤룩야비요 헬로 건강

남자님도나 부자라빠 밤후비 마하기 나빠다 대체님도나 부라빠 레이랑니 대체나비기다 막다 가나강한다나 구돌담자기 칸나 로나 데이크다 까이다나 레이나조현다나 부락리바 레이랑니 라우비나바 가나 레이드라바다 가나다 아무 와라우루가니 아이기다 막담람드라비 마하부 닝싱 닝싱 마하기 통갈다 마하부 가이나 가이나 할락라로이 우나라로이 칸나 칸나 ngai khisira khudol asitam janabegi damak mathangdam khudol tamjari khundrakpam jibangi khonjalda thingbai sam swaran kumar singh na serengba nangina pada chinjagi

0: 아카시바니 인파기 메가하르스 점어 흠다스 및 망아드 산독체리버 FM 상하이 채널 기타름싱 아동드 누가이네 따비리
1: HIV가 사고는 힝리버 미워 신부 한탄의 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네 따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버 더웅싱아시 사타람 러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막하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오이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오이 신다 다티 따오이는 따오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너버 호너러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오이야이 컴플레인 폼 ART 센터 신다 로이는 펑비거니 온라인에 컴플레인 따오비게 하르거나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기 웹사이트 상라가 컴플레인 따오비 HIV AIDS 기 마람다 헤너 꿈나 강나버기다막 AIDS toll free number 1097 콜 따오비요 아무까 하이저기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꾸러꾸 사이 꾸딩 꾸딩 꾸러꾸 시험 칼라비 잉비잖아 아드나 야시 아마 간다 아이나 아두 푸르가 두 무카이 셴도니 꺼 아드나 사이게 아이나 마시미 안저 마이 또도게 칼라빠 간다 마시데 쿵가오 셰 빠주 야이나 하라가 아이나 두르지 아시 쿵가오 게 칸나테 꺼 아이나 시케 나이 가운 바 가운 아데기 아프론 아수레 아이나 두 무마 안저 꺼 아이나 시나 밤저 무수 오이 하이타레 꺼 아두가 시나 무 아이나 밤저 바 흑타기 이즈나 타베타 사이 퀄리티 안 파이 하이타레 하지마탐다 거기 피 사바네 힝네 해베데 카나주 힝멍감 나데 칸나데 ꯑꯗꯨ ꯍꯥꯏꯖꯤ ꯃꯥꯒꯤ ꯔꯤꯒꯨꯂꯔ ꯌꯣꯟꯐꯝ ꯍꯥꯟꯅ ꯑꯗꯨ ꯃꯗꯨ ꯁꯤꯟꯅꯕꯗꯨ ꯂꯩꯇꯕꯩꯅꯦꯕꯀꯣ ꯑꯗꯨꯅ ꯉꯁꯥꯏꯒꯤ ꯀꯔꯤꯗꯨꯗꯤ ꯌꯨꯝꯗ ꯈꯔ ꯁꯦꯜꯂꯒ ꯃꯄꯥꯟꯗꯨ ꯁꯦꯠꯇ ꯌꯥꯗꯦꯅꯀꯣ ꯑꯗꯩ ꯈꯣꯡꯒꯥꯎ ꯂꯩꯔꯦ ꯐꯨꯔꯤꯠ ꯂꯩꯔꯦ ꯃꯨꯖꯥꯐꯤ ꯃꯄꯥꯟꯗꯒꯤ ꯂꯣꯏꯅ ꯂꯩꯔꯦꯀꯣ ꯁꯤ ꯃꯌꯥꯝꯁꯤ ꯑꯩꯈꯣꯏꯒꯤ ꯐꯤꯁꯤꯅ ꯇꯨꯕ ꯌꯥꯗꯦꯅꯀꯣ ꯁ꯭ꯀꯨꯜꯗ ꯀꯣꯂꯦꯖꯀꯥꯗ ꯑꯣꯐꯤꯁꯀꯥꯗ ꯁꯦꯠꯅꯔꯒꯗꯤ ꯃꯈꯟ ꯃꯈꯟꯒꯤ ꯁꯦꯠꯅꯔꯦ ꯑꯩꯈꯣꯏꯒꯤ ꯈꯛꯇ ꯁꯨꯝ ꯅꯠꯇꯕꯤꯗ ꯃꯄꯥꯟꯒꯤ ꯃꯑꯣꯡꯗ ꯈꯔ ꯄꯥꯝꯕꯁꯨ ꯂꯩꯗꯅꯀꯣ ꯑꯩꯈꯣꯏꯗ ꯐꯪꯒꯗꯕ ꯄꯣꯠꯊꯣꯛꯁꯤꯗꯤ ꯀꯃꯥꯏꯅ ꯑꯩꯈꯣꯏꯒꯤ ꯃꯣꯗꯔꯟꯁꯤꯒ ꯁꯨꯅꯕ ꯃꯑꯣꯡꯗ ꯑꯩꯈꯣꯏꯗ ꯀꯝꯐꯣꯔꯠ ꯃꯑꯣꯡꯗ ꯁꯤꯖꯤꯟꯅꯒꯦ ꯍꯥꯏꯕꯗꯣ ꯑꯗꯨꯅꯤ ꯉꯁꯥꯏꯒꯤ ꯑꯩꯅꯁꯨ ꯃꯤꯉꯣꯟꯗ ꯑꯩ ꯊꯦꯡꯅ ꯁꯦꯠꯄꯗ ꯑꯩꯉꯣꯟꯗ ꯑꯗꯨ ꯃꯌꯥꯝꯅ ꯌꯥꯝꯅ ꯑꯄ꯭ꯔꯦꯁ ꯇꯧꯕꯤꯔꯦ ꯑꯩꯅ ꯑꯩ ꯎꯕꯗꯀꯣ ꯑꯗꯨꯕꯨ ꯑꯗꯨꯝ ꯁꯦꯠꯄꯤꯔꯕꯗꯤ ꯃꯌꯥꯝꯗ ꯏꯀꯥꯏꯅꯤꯗꯅꯀꯣ ꯑꯩꯒꯤ ꯋꯥꯈꯜꯗꯗꯤ ꯑꯐꯕ ꯊꯕꯛ ꯑꯃ ꯇꯧꯕꯗꯗꯤꯀꯣ ꯑꯩꯅꯁꯨ ꯉꯁꯥꯏꯒꯤ ꯄꯥꯟꯗꯦꯂꯛꯄꯅꯤ ꯑꯩꯉꯣꯟꯗ ꯀꯟꯐꯤꯗꯦꯟꯁ ꯅꯨꯡꯈꯥꯗ
1: ꯏꯁꯥꯅ ꯏꯅꯤꯁꯤꯌꯦꯇꯤꯞꯁꯤ ꯂꯧꯕꯤꯕ
0: ꯍꯣꯏ ꯃꯄꯥꯟꯗꯅꯁꯨ ꯑꯄ꯭ꯔꯤꯁꯤꯌꯦꯠ ꯇꯧꯕꯤꯀꯣ ꯑꯗꯨꯅ ꯉꯁꯥꯏꯒꯤ ꯑꯩꯉꯣꯟꯗꯗꯤ ꯃꯗꯨꯒꯤ ꯀꯔꯤꯁꯨ ꯏꯀꯥꯏꯕ ꯂꯩꯇꯦ ꯑꯗꯨꯒ ꯐꯕꯗꯤ ꯉꯁꯥꯏꯒꯤ ꯍꯥꯞꯆꯜꯂꯒ ꯑꯩꯒꯤ ꯂꯩꯖꯔꯤꯕ ꯏꯁꯥꯒꯤ ꯄꯣꯠꯊꯣꯛꯁꯤꯡꯗ ꯇꯧꯔꯒ ꯍꯦꯟꯅ ꯆꯥꯎꯊꯣꯛꯄꯁꯤꯅ ꯑꯩꯗꯤ ꯍꯦꯟꯅ ꯚꯦꯂꯨ ꯂꯩꯌꯦꯅ ꯈꯜꯂꯦ ꯍꯥꯏ ꯇꯥꯔꯦ
1: ꯑꯗꯨꯒ ꯑꯣꯖꯥꯅꯁꯨ ꯇꯥꯛꯄꯤꯔꯤ ꯑꯩꯈꯣꯏ ꯏꯔꯝꯗꯝꯒꯤ ꯄꯣꯠꯊꯣꯛꯁꯤꯡ ꯁꯤꯖꯤꯟꯅꯕꯒꯤ ꯃꯇꯥꯡꯗ ꯚꯥꯔꯠ ꯃꯆꯥ ꯑꯃꯅꯤ ꯍꯥꯏꯕꯁꯤꯗ ꯃꯌꯥꯝꯁꯤꯅ ꯃꯗꯨꯒꯤꯗ ꯐꯥꯎꯕ ꯄꯨꯛꯅꯤꯡꯒꯤ ꯏꯍꯨꯜ ꯍꯥꯏꯕ ꯇꯥꯔꯦ ꯃꯁꯤ ꯀꯔꯃꯥꯏꯅ ꯐꯥꯎꯏ ꯃꯅꯤꯄꯨꯔꯗꯒꯤ ꯍꯧꯔꯛꯄꯅꯤꯀ ꯍꯥꯏꯕꯁꯤ ꯃꯅꯤꯄꯨꯔꯁꯤ ꯃꯌꯥꯝꯅ ꯑꯗꯨꯝ ꯈꯪꯕ꯭ꯔꯥ ꯀꯃꯥꯏꯅ ꯇꯧꯕ
0: ꯃꯅꯤꯄꯨꯔꯁꯦ ꯍꯧꯖꯤꯛꯇꯤ ꯑꯩꯈꯣꯏꯒꯤ ꯏꯔꯥꯡ ꯊꯣꯛꯄꯅ ꯑꯗꯨꯝ ꯇꯥꯟꯅꯔꯦ ꯍꯥꯏꯇꯥꯔꯦꯀꯣ ꯃꯅꯤꯄꯨꯔꯁꯦ ꯑꯗꯨꯒ ꯑꯗꯨꯒꯤ ꯃꯃꯥꯡꯗ ꯀꯌꯥ ꯇꯥꯟꯅꯗꯦ ꯍꯥꯏꯇꯥꯔꯦ ꯑꯗꯨ ꯏꯟꯗꯤꯌꯥꯟ ꯍꯥꯏꯕꯗꯤ ꯂꯣꯏꯅ ꯑꯗꯨꯝ ꯈꯪꯉꯦꯗ꯭ꯔꯥ
1: ꯑꯗꯨꯒ ꯑꯣꯖꯥ ꯍꯪꯖꯅꯤꯡꯕ ꯑꯃꯅ ꯍꯧꯖꯤꯛ ꯇꯣꯉꯥꯟ ꯇꯣꯉꯥꯟꯕ ꯚꯥꯔꯠꯀꯤ ꯅꯠꯇꯅ ꯃꯥꯂꯦꯝꯒꯤ ꯃꯐꯝꯁꯤꯡꯗ ꯊꯕꯛ ꯏꯟꯈꯥꯡ ꯅꯠꯇ꯭ꯔꯒꯅ ꯔꯤꯁꯔꯁ ꯇꯧꯕ ꯑꯣꯏꯅ ꯂꯩꯕꯤꯔꯨꯔꯒꯁꯨ ꯅꯣꯡꯃ ꯅꯠꯇ꯭ꯔꯒ ꯅꯣꯡꯃꯗꯤ ꯏꯁꯥꯒꯤ ꯑꯩꯈꯣꯏꯒꯤ ꯈ꯭ꯋꯥꯏꯔꯤ ꯅꯥꯎꯐꯝ ꯇꯥꯔꯤꯕ ꯃꯐꯝꯁꯦ ꯏꯔꯝꯗꯝ ꯃꯅꯤꯄꯨꯔꯁꯤꯗ ꯑꯃꯨꯛ ꯍꯜꯂꯛꯈꯤꯒꯗꯣꯔꯤꯕꯅꯦꯕ ꯑꯗꯨꯒꯤ ꯑꯄꯥꯝꯕ ꯋꯥꯈꯜꯂꯣꯟꯁꯨ ꯂꯩꯔꯝꯒꯅꯤ ꯑꯗꯨꯅ ꯏꯔꯝꯗꯝ ꯃꯅꯤꯄꯨꯔꯁꯤꯒꯤꯗꯃꯛꯇ ꯀꯔꯤ ꯀꯔꯤ ꯇꯧꯍꯟꯅꯤꯡꯉꯤ ꯑꯣꯖꯥꯅ ꯇꯧꯕꯤꯅꯤꯡꯕ ꯑꯄꯥꯝꯕꯗꯣ ꯐꯣꯡꯗꯣꯛꯄꯤꯔꯝꯃꯣ
0: ꯑꯗꯣ ꯍꯧꯖꯤꯛ ꯍꯧꯖꯤꯛ ꯑꯩꯅ ꯌꯥꯝ ꯀꯟꯅ ꯑꯩꯉꯣꯟꯗ ꯃꯣꯇꯤꯕꯦꯠ ꯇꯧꯖꯔꯤ ꯉꯁꯥꯏ ꯑꯩꯈꯣꯏꯒꯤ ꯏꯔꯝꯗꯝꯗ ꯂꯩꯕ ꯄꯣꯠꯊꯣꯛꯁꯦ ꯃꯁꯤ ꯀꯃꯥꯏꯅ ꯁꯤꯖꯤꯟꯅꯒꯗꯒꯦ ꯗꯇꯥꯗꯤ ꯂꯥꯏꯔꯕꯁꯤ ꯀꯃꯥꯏꯅ ꯀꯣꯍꯟꯒꯗꯒꯦ ꯍꯥꯏꯕꯗꯤ ꯑꯩꯈꯣꯏꯗ ꯂꯩꯖꯔꯤꯕ ꯄꯣꯠꯊꯣꯛꯁꯤꯡ ꯂꯥꯏꯔꯕꯁꯤ ꯌꯥꯝꯅ ꯆꯥꯎꯅ ꯀꯣꯛꯄ ꯌꯥꯕꯒꯤ ꯑꯩꯈꯣꯏꯗ ꯔꯤꯁꯣꯔꯁ ꯂꯩꯖꯔꯤ ꯍꯥꯏꯕꯀꯣ ꯐꯤꯔꯣꯜ ꯌꯣꯜꯂꯤꯕꯁꯤꯡꯁꯤ ꯁꯨꯃꯥꯏꯅ ꯇꯧꯗꯨꯅ ꯑꯩꯈꯣꯏꯒꯤ ꯐꯤꯁꯦ ꯃꯔꯣꯡ ꯃꯔꯣꯡ ꯑꯣꯟꯖꯜꯂꯒ ꯃꯥꯏ ꯑꯄꯥꯝꯕ ꯀꯛꯄ ꯌꯥꯕꯗꯣ ꯑꯗꯨꯒꯤ ꯃꯑꯣꯡ ꯇꯧꯍꯟꯅꯤꯡꯉꯦ ꯍꯥꯏꯇꯥꯔꯦ ꯑꯗꯨꯒ ꯑꯩꯅ ꯁꯨꯝ ꯉꯁꯥꯏꯒꯤ ꯅꯨꯄꯤꯒꯤ ꯗ꯭ꯔꯦꯁ ꯈꯛꯇꯪ ꯄꯥꯅꯤꯡꯕꯅ ꯀꯩꯅꯣ ꯉꯁꯥꯏꯒꯤ ꯐꯅꯦꯛꯁꯤꯗꯤ ꯉꯁꯥꯏꯒꯤ ꯔꯤꯒꯨꯂꯔ ꯕꯦꯁꯤꯁꯇ ꯑꯣꯐꯤꯁꯇ ꯀꯥꯕꯗ ꯑꯪꯀꯄꯗ ꯑꯣꯏꯔꯁꯨ ꯃꯌꯥꯝ ꯁꯦꯠꯅꯕꯁꯤ ꯉꯁꯥꯏ ꯀꯝꯐꯣꯔꯇꯦꯕꯜ ꯑꯣꯏꯕ ꯁꯜꯋꯥꯔ ꯁꯥꯕꯅꯤ ꯁꯜꯋꯥꯔ ꯁꯥꯕꯅꯤ ꯈꯅꯤꯁꯀ ꯁꯥꯕꯅꯤ ꯈꯪꯗꯦꯀꯣ ꯈꯣꯡꯒ꯭ꯔꯥꯎ ꯁꯦꯝꯕꯅꯤ ꯈꯪꯗꯦ ꯃꯌꯥꯝ ꯇꯧꯕ ꯌꯥꯗꯅ ꯑꯗꯩ ꯐꯨꯔꯤꯠꯁꯨ ꯁꯦꯝꯕ ꯌꯥꯏꯗꯅꯀꯣ ꯈ꯭ꯋꯥꯏꯗꯒꯤ ꯌꯥꯝꯅ ꯂꯥꯏꯅ ꯍꯧꯗꯣꯛꯄ ꯌꯥꯕꯗꯤ ꯁ꯭ꯀꯨꯜꯒꯤ ꯗ꯭ꯔꯦꯁ ꯍꯧꯖꯤꯛ ꯃꯌꯥꯝꯁꯦ ꯑꯩꯅ ꯎꯕꯗ ꯑꯩꯈꯣꯏꯒꯤ ꯁ꯭ꯀꯨꯜꯒꯤ ꯗ꯭ꯔꯦꯁ ꯐꯅꯦꯛ ꯁꯦꯠꯀꯗꯕꯅꯤ ꯍꯥꯏꯔꯒꯁꯨ ꯃꯄꯥꯟꯗꯒꯤ ꯐꯤꯁꯦ ꯂꯣꯏꯅ ꯂꯩ ꯍꯥꯏꯕꯀꯣ ꯑꯗꯨꯗꯤ ꯑꯩꯈꯣꯏꯒꯤ ꯔꯤꯁꯣꯔꯁ ꯃꯄꯥꯟꯗ ꯂꯣꯏꯅ ꯆꯠꯂꯤꯗꯅꯀꯣ ꯑꯗꯨ ꯑꯩꯈꯣꯏꯒꯤ ꯐꯤ ꯁꯥꯕꯁꯤꯡꯁꯤꯅ ꯃꯣꯏꯅ ꯐꯅꯦꯛ ꯅꯠꯇ꯭ꯔꯒ ꯈꯣꯡꯒ꯭ꯔꯥꯎꯒꯤ ꯐꯤꯁꯦ ꯁꯥꯔ ꯇꯥꯔꯒꯗꯤ ꯑꯩꯈꯣꯏꯒꯤ ꯔꯤꯒꯨꯂꯔ ꯏꯟꯀꯝ ꯑꯃ ꯑꯗꯨꯝ ꯐꯤ ꯁꯥꯕꯗꯒꯤꯁꯨ ꯃꯥꯒꯤ ꯍꯤꯡꯖꯅꯕꯒꯤ ꯂꯝꯕꯤꯗ ꯂꯥꯛꯇꯣꯏꯅꯦꯕꯀꯣ ꯁꯤꯒꯨꯝꯕꯁꯦ ꯑꯩꯉꯣꯟꯗ ꯌꯥꯝꯅ ꯈꯜꯂꯅꯤꯡ ꯍꯥꯏꯇꯥꯔꯦ ꯑꯗꯨꯒ ꯑꯃꯅ ꯑꯩꯈꯣꯏ ꯀꯧꯅꯥꯅ ꯁꯥꯕꯒꯨꯝꯕ ꯂꯤꯅ ꯁꯥꯕꯒꯨꯝꯕ
1: ꯑꯩꯈꯣꯏꯒꯤ
0: ꯆꯥꯅ ꯁꯥꯕ ꯄꯣꯠꯁꯤꯗꯒꯤ ꯁꯤꯅ ꯍꯦꯟꯅ ꯔꯤꯄ꯭ꯂꯦꯁ ꯇꯧꯕ ꯌꯥꯕ ꯃꯌꯥꯝꯁꯨ ꯂꯩꯀꯣ ꯑꯗꯨꯒ ꯌꯥꯝꯅ ꯂꯥꯁꯇꯤꯡ ꯑꯣꯏ ꯍꯥꯏꯇꯥꯔꯦ ꯑꯩꯈꯣꯏꯒꯤ ꯀꯧꯅꯥ ꯁꯥꯕ ꯆꯍꯤ ꯃꯉꯥ ꯇꯔꯨꯛ ꯂꯩꯔꯕ ꯂꯩꯔꯤꯕ ꯑꯩꯉꯣꯟꯗ ꯀ꯭ꯔꯦꯝꯇ ꯇꯧꯗꯕꯀꯣ
1: ꯌꯥꯝ ꯅꯨꯡꯉꯥꯏꯖꯩ ꯉꯁꯤ ꯑꯣꯖꯥ ꯗꯣꯛꯇꯔ ꯑꯁꯦꯝ ꯁꯨꯔꯦꯟꯗ꯭ꯔ ꯁꯤꯡ ꯍꯧꯖꯤꯛ ꯍꯧꯖꯤꯛ ꯁꯥꯏꯟꯇꯤꯁ ꯑꯃ ꯑꯣꯏꯅ ꯌꯨ.ꯑꯦꯁ.ꯀꯤ ꯑꯣꯍꯥꯏꯌꯣ ꯍꯥꯏꯔꯤꯕ ꯃꯐꯝꯁꯤꯗ ꯗꯤꯄꯥꯔꯠꯃꯦꯟ ꯑꯣꯐ ꯅ꯭ꯌꯨꯔꯣꯂꯣꯖꯤ ꯑꯦꯟ ꯔꯤꯍꯦꯕꯤꯂꯤꯇꯦꯁꯟ ꯃꯦꯗꯤꯁꯤꯟ ꯌꯨꯅꯤꯚꯔꯁꯤꯇꯤ ꯑꯣꯐ ꯁꯤꯟꯆꯤꯅꯥꯇꯤ ꯑꯣꯍꯥꯏꯌꯣꯗ ꯂꯩꯕꯤꯔꯤꯕꯅ ꯑꯀꯥꯁꯕꯥꯅꯤ ꯏꯝꯐꯥꯜꯒꯤ ꯁ꯭ꯇꯨꯗꯤꯑꯣꯗ ꯂꯦꯡꯁꯤꯟ ꯄꯤꯔꯛꯇꯨꯅ ꯆꯤꯡꯂꯣꯟ ꯃꯥꯄꯜꯒꯤ ꯋꯥꯡꯃꯗꯒꯤ ꯍꯥꯏꯔꯤꯕ ꯊꯧꯔꯝ ꯑꯁꯤꯗ ꯁꯔꯨꯛ ꯌꯥꯕꯤꯕꯒꯤꯗꯃꯛ ꯑꯣꯖꯥꯕꯨ ꯍꯟꯅ ꯊꯥꯒꯠꯆꯔꯤ
0: ꯑꯀꯥꯁꯕꯥꯅꯤ ꯏꯝꯐꯥꯜꯕꯨ ꯊꯥꯒꯠꯆꯔꯤ ꯇꯥꯕꯤꯕ ꯃꯌꯥꯝꯕꯨꯁꯨ ꯊꯥꯒꯠꯆꯔꯤ
2: ꯃꯥꯂꯦꯝꯒꯤ ꯇꯣꯉꯥꯟ ꯇꯣꯉꯥꯟꯕ ꯂꯩꯕꯥꯛꯁꯤꯡꯗ ꯂꯩꯕꯤꯔꯤꯕ ꯏꯔꯝꯗꯝꯁꯤꯒꯤ ꯃꯅꯤꯄꯨꯔꯤ ꯗꯥꯏꯁꯄꯣꯔꯥꯁꯤꯡꯅ ꯃꯅꯤꯄꯨꯔꯗ ꯂꯥꯛꯄꯤꯕ ꯃꯇꯝꯗ ꯑꯗꯣꯝꯒꯤ ꯑꯋꯥ ꯅꯨꯡꯉꯥꯏꯒꯤ ꯋꯥꯔꯤꯁꯤꯡ ꯑꯩꯈꯣꯏꯒꯤ ꯁꯤꯡꯂꯣꯟ ꯃꯥꯄꯟꯒꯤ ꯋꯥꯡꯃꯗꯒꯤ ꯍꯥꯏꯔꯤꯕ ꯊꯧꯔꯝꯁꯤꯗ ꯄꯥꯎꯗꯝꯕꯤꯔꯝꯅꯕ ꯑꯀꯥꯁꯕꯥꯅꯤ ꯏꯝꯐꯥꯜꯅ ꯑꯗꯣꯝꯒꯤꯗꯃꯛ ꯊꯣꯡ ꯂꯥꯎꯅ ꯍꯥꯡꯗꯨꯅ ꯊꯝꯖꯔꯤ ꯁꯤꯡꯂꯣꯟ ꯃꯥꯄꯟꯒꯤ ꯋꯥꯡꯃꯗ ꯂꯩꯈ꯭ꯔꯕ ꯃꯈꯣꯏꯒꯤ ꯑꯅꯧꯕ ꯃꯄꯥꯎ ꯑꯃꯒ ꯂꯣꯏꯅꯅ ꯃꯊꯪꯒꯤ ꯇꯥꯡꯀꯛꯇ ꯃꯌꯥꯝꯕꯨ ꯑꯃꯨꯛ ꯉꯥꯏꯖꯔꯝꯒꯦ ꯃꯇꯝꯗꯨ ꯐꯥꯎꯕꯗꯒꯤ ꯑꯣꯏꯅꯗꯤ ꯅꯨꯡꯉꯥꯏꯕ ꯌꯥꯏꯐꯕ ꯄꯨꯝꯅꯃꯛꯀꯤ
3: ꯍꯧꯖꯤꯛ ꯇꯥꯕꯤꯔꯤ ꯆꯤꯡꯂꯣꯟ ꯃꯥꯄꯜꯒꯤ ꯋꯥꯡꯃꯗꯒꯤ ꯊꯧꯔꯝ ꯑꯁꯤꯗ USA ꯑꯣꯍꯥꯏꯌꯣꯗ ꯂꯩꯔꯤꯕ ꯁꯥꯏꯟꯇꯤꯁ ꯗꯣꯛꯇꯔ ꯑꯁꯦꯝ ꯁꯨꯔꯦꯟꯗ꯭ꯔꯒ ꯎꯅꯗꯨꯅ ꯋꯥꯔꯤ ꯁꯥꯟꯅꯕ ꯎꯅꯕꯤꯈꯤꯕꯤ ꯑꯃꯁꯨꯡ ꯊꯧꯔꯝ ꯄꯨꯊꯣꯛꯄꯤ ꯅꯣꯡꯊꯣꯝꯕꯝ ꯔꯣꯃꯥ ꯊꯧꯔꯝ ꯄꯨꯊꯣꯛꯄꯗ ꯇꯦꯡꯕꯥꯡꯕ ꯏꯔꯦꯡꯕꯝ ꯑꯖꯤꯠ ꯀꯨꯃꯥꯔ ꯃꯩꯇꯩ

0: 이름덤 이래 짝이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싱 짱옌기다막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가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디
1: Lakaduri Bamani Purgi election da candidate Ubiningli Basingi Wakalun Fondok Chanaba Amadi Miyam the Masak Tak Chanaba Minit Ohum Dagi Manga Fogwa Radio Gi Kutanga Sandok Naba Matam Tamjari
0: Sponsor Tauduna Sandok Chagadaba Tauram Sigidamak Akashwani Falki Commercial Section da Tanabiu
2: Akashwani Fal Hausi Kamuktabirasi Radio Class Chamri Humphumaris Subatankakta, Class 8 ki Hindi ki Ahan Bapara, Rajshri Bhagyachandra, Thauramasi Department of Education as Samagra Siksha Manipur, SSM ki Tengbangaluinina Sandokcha Bathauramni.

0: 회전 허브기 건질다 마다미시에 마다비리 세리앵바 에켄드텐수바
1: 마레이 박 마름담 농시 더범이오싱 이레이 레이람로이 미컬 마담 락바다 아이나 파이 아이코이나 헬리 낭나 삭나바 라우나바 막드니
2: 미참 프라자 아이코이 마얌수 레이박 셈가다바 아파바 타박 타우락가다바 캔디데이트 팜네이 팡나브라
1: 미참 프라자 에젠싱 아마디 캔디데이트싱 더 베스 토바 릴라 따라 산독나나바기 아이바싱 더기 스크립트 가우처리
2: AIR 코드 속타바 아마디 아나우바 아우온바 푸라

0: 헬로 건강.
1: 다쿠딩 게로이베 탕자 건강기 더럼다 선독자바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라클리바 아가스키 탕쿤 마플 누미당기 풍타룩 미니 네푸다 선독자가니
0: 담자리 베이람다 농주 다데 옌생기 섹션 타우라
1: 엑스퍼트 위니 랭신 비가다바 Dr. 아셈 수레스 쿠마르 리타드 치프 테크니컬 오피셔 케비케 타밍롱
0: 미안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dial to Biduna Sharukya Biyu. Hello, Kungang.

나하롤기 콘질 타우람 다비리바 마룹 싱보 다람녹 체리 구름제리 나시기 타우람다 부두나 락체리 나하롤기 콘질기 타우미 싱나 샤나 제발릴라 마차 이기 삼발 릴라 아시부 이비락바 라이쇼 말림간바 메이테이 하우직 로비라시 이기 삼발

0: 이히 눈미시디 아요 크레드는 또리시디 농막이 와킹 학습하시나 학사앙들레람바 라이나 디나푼 무싱시 로이나막 꼭도리버니 탱다 탱라디네 코모시스 동신바 야라로이더우니 아이 키드레다 이히 하이 마마 남구 따브로 남구 따리보
1: 보 따스리 따스리
0: 세세 영원의 산파세 Light home can in a sim sarimale. I is walking set pamatamore. I am touched another toge. I want a pounty in Sulla.
1: Haima, my papa di Lucian Bagalo in Loira Medana. Togbi dorabo my papa.
0: See, a wang likagi, nung the money. Makali kagi tago palga. Ah, mamangi. Tompo have do money. Sinangi net resit kapulaga. I quay say, Kundun Pabo walking check the domi. I in a ne hecked the thing over.

0: 능뜨기 간잡아 능뜨면 능시잡아 마시기 마시기 야분 심어땅디 능력비 밀어몰라자
1: 이거 뭐예 이거 뭐예
0: 도모기 화려세 아이 아이 생년 이 자리
1: 난 아이기 월반 능시바디 도모기 생일라바 마리다나 세반 능시바니 난 나타바까 나 아마다 아이 사가이 월로에 밝혼바
0: 아이 강대
1: 아치에 빠꾸 나이기잖아 미니수 난 아이기 아와자이 나보리바 이따우나 마빗빈의 행사노 탐모에니기마 바우수 마나빈의 다사노 짠나빠 다 마음에 스타일리마 비랑네 이라수 당진자르기 아이나 란바니 콩탕 란의 탕루바 아이기 이란에 빨콤바 빨콤바
0: 아이자
1: 아림마 따가다바 와이디 아이하이기 닝지 빨콤바 마뜸봄바다 난기 아와는 아이다 람는 새롭게 하바게 아야하바두디 낭나 비비우고 가르클리바 삼발세 가르카직 제트크마할 아세엠바 아세엠바 아깐바 삼발기 마링제 야외 파이콤바
0: 라이샤 가르클리바 삼발디 이네 이기 삼발네 라이샤 이기 삼발네

0: 타우름 다비름 리버싱보 공간기 타우름나 한범막타다 따람녹제리 구름제리 이보아스 요비럭레
1: 요비럭레 제베마
0: 피다솜다 랭신비오 이붕어
1: 파니파니 제베마
0: 이붕어 가시야시 임사게션미니 가시기 타우름기 아로이바다 마우샤곰나 군자싱나 항비럭바 오항싱기 바쿰피버기 타우름마도 탐제리 이붕어 아두막포 타우름 혹독자바시디 하이스나 망골자우싱나 삭바 공존파르바기 땅카카마카 타미나시
1: 타미나시
0: 마탕나 모이랑캉레롤다 캉라비차르기 마탕니
1: 어허이
0: 아두디 하이리바 공존파르바기 땅카카시 나시기 타우름기 아한보이나 이첼루파 타미나시
1: 타미나시 시베마

0: 현배 야디 마디 아 칭퉁 절로 담바 야디 아드네 파이도 엄제 코이나 쳔먹고 맞담지다 기당 왕한 바 엘리스 10 cm 군바 코이 아왕 바장 기 담비 아드네 시기 잭신 터랑 게 러러가디 코이 바이 무비 사부기 기당 헹갈라 가네나 코이 마이 포토나 트라가 라이나데 인센트가 디나데기 아 토마 둥다 자 톡시 헹갈라 가네 하버기 타저부터 탐저기
1: 얌 누가이세 공강기 토럼게 로이베다 임세게세 니밋 쿠딩기 탐저바 Kunjasing na hangbirakpa wahang singgi pakum pibagi thauramda ngasi yamna marik chumna pakum bikiba ICAR Manipur Center Lamphelpata Senior Scientist Plant Pathology oina thaupu biriba Akoijam Ratan Kumar Singhbu Kungangi thauramgi maikedegi amukka hanna thagatpa phongdokcheri
0: thagatcheri
1: loinana thauram masigi damakta thamseriba ekhoygi mobile number 9436685662 da text message amadi whatsapp ke kuthangda postcard ki oregana the station director Akashvani Imphal farm and home section 795001 amadi kungangi thauram gi damakta thamseriba gmail kungangithauram@gmail.com da kunjasingna lau singu taubada amadi manama sing thabada thengnabiba kudong chadaba singi maramda wahang sing hangbirak tuna expert sing degi marik chumba pakum sing tamina si loinana wahang sing hangbirak tuna ekoi gi thauram sibu mapung phan biu haizeri tongan tongan ba makhal mathel gi thauram sing asi tamina kibaga loinana ngasi gi damakta di kungang gi thauram loishan jena bagi pungja du si yok shilakle
2: ahoi
1: ichiru pasu matang swai da hanana ba taurashi
2: funny funny sebe ma
1: kungang gi thauram tabiri ba singbu ichilu pana amukka hanna
2: khurum jeri

이세기 마락 탓나 바우코 마마각 방제 마도 에코이기 다비리바싱기 마펌다 퐁독자리 미기 미기 와칼 하이두니 가이나바나 반통오이바디 야디에두부 가톡바 하이라바디 가이나바수 타모이게 싱바농시바디 타모이다 링다나 레이바니 하이자기 하이비라클바마루바시 이름시파이 아왕레카이데기 아히밤 프로밀라